my face like you wanna start pass out 말 속지 마 bitch boy I don't waste time 예쁜 여자라도 할 말은 있다 FaceTime 그나저나 all day where the hell you at 이태원 여기에서 모이기로 해 We ain't here famous and nothing's gonna tame us 우리끼리 놀 건데 뭐가 위험해